변경 향진의 특색 산업과 변경 무역 수요에 맞춰 령정시 삼합진은 정밀하게 시책하여 경영 조치에 기층 군중을 대상으로 현장화되고 실용성이 극히 강한 표준어 양성을 전개해 군중들의 경영 판매, 대외 교류에서의 언어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룡호촌에서는 서부계획 유곡수변 프로젝트 자원 봉사자들이 주동적으로 마을에 찾아와 가구별로 짝을 짓고 상시적으로 언어 상호 학습 활동을 펼쳐 통영언어 보급의 마지막 1km를 개통해 일부 변경 군중들의 언어적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변경 지역의 다민족 밀집 현실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연변조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서부계획 위곡수변 자원봉사자와 변경 군중 두 가지 중점 군체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짝짓기 상호학습 봉사 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여러 현시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춰 군중들의 실제 생활 수요에 맞고 민생에 가까운 특색 보급 교실을 조성해 상시적이고 전면적인 보급 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어 장벽을 허물고 민족 간 거리를 좁히며 변경 지역의 단결 발전을 위한 대중적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금추 시기는 대상 건설의 황금 창국입니다. 군촌시는 가을철 시공에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관건 시간을 주시하며 건설 책임을 다지고 중점 산업, 도시 기초 건설, 민생 부대 등 각종 대상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공사 현장에는 기계가 굉음을 내며 열의가 넘쳐 가을 프로젝트 난관 돌파 열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 대상 시공 단위는 안전 생산, 공정 품질의 최저선을 엄수하는 전제하에 시공 방안을 최적화하고 시공 과정을 세분화하며 인력 기계를 충분히 배치하고 공사 기간을 서둘러 틀어주며 가시화 도표에 따라 작전하여 대상 건설의 질적 향상, 속도 향상, 효과 제고를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초시 관련 직능 부문은 주동적으로 앞장에 서서 봉사하고 상시적으로 대상 일선에 심입하여 어려움을 해소하며 대상 추진 중의 난점, 막힌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여 대상의 고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추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하가 착실하고 독실한 행동으로 가을철 건설의 황금기를 서둘러 틀어지고 중점 대상의 조기 준공, 조기 투입, 조기 효과를 전력 추진하여 훈촌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제29기 전국표준어 보급 선전주간 사업 요구를 시달하고자 군초시 제4중학교 제5중학교에서는 일련의 주제 활동을 조직 전개해 국가 통영언어 문자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기초를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훈초시 제4중학교에서는 랑송대회, 독서공유회, 연필서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감정을 담은 목소리로 문장을 랑송하며 독서심득을 교류했습니다. 서예 현장에서 모두들 집중하여 붓을 이용해 열심히 한 획을 그었으며 언어와 필목 사이에서 중화 문자의 깊은 함의를 직접 감수했습니다. 군초시 제5중학교에서는 보급 주간에 각 항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사생들을 조직해 규범 한자 쓰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정의 인재 육성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광범한 사생들이 국가 통영언어 문자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9월 19일 2026년 제2기 전국 전민 건강대회 동북구 계열 활동 및 훈초시 태평양컵 농구 대회가 근해 운동관에서 정식 개막했는데 이번 대회는 9월 21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농구를 매개로 삼아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하고 전민 건강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9월 17일 훈수시 농업농촌국에서는 2026년 고사질 농민 양성반을 개최했습니다. 양성은 리론 교수, 실천 견학, 온라인 학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문가와 농업기술 능수를 초청해 현장 수업으로 의문 해답을 진행하고 생산 경영 어려움을 정밀하게 해결함으로써 양성에 참가한 학생들이 배운 것을 실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연변조에서는변강다민족집고실제립각해공동한언어로흥변의변강보급행동을혁신적으로전개하여표준어의보급을여러민족군중의레왕교류융합의마음속가교로변화시켜변강민족의단결과진보흥변부민을위한언어역량을끊임없이주입하고있습니다군천시에서는가을철시공에유리한시기를다잡고관건시간을주시하며건설책임을다지고중점산업도시기초건설민생부대등각종대상건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연변줄은변강의다민족집거실제입각하고공동한언어로흥변의변강보급행동을혁신적으로전개하여국가통영으로문자의보급과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히수립에심층적으로결부하고표준어를여러민족대중의레왕교류융합의마음속가교로변화시켜변강민족의단결과진보흥변부민을위한언어역량을끊임없이주입하고있습니다새학기가개학하자마자연길시6일유치원의교정에는어린이들의맑은목소리가들리고분위기가열렬한가운데생동감있고재미있는표준어귀염둥이전시활동이다채롭게공연됐습니다어린이들은자신있게무대에올라대범하게표현했고앳되고맑은목소리는또렷하고유력했으며무대아래어린이들은진지하게경청하고적극적으로상고교류하여전연에서는사람마다표준어로말하고곳곳에서교보물을사용하자는농한분위기를형성했습니다교정은통영언어를보급하고단결유전자를깊게심어주는주요진지입니다우리조의각변경학교는언어교육을깊이강화하고통영언어학습과민족단결교육을깊이게융합시켜풍부하고다원화된교정활동을통해규범영어가학생들의성장과정에스며들도록했습니다훈춘시양보만족향에들어서자여러명의소학생들의수강해설원의만족문화설명을듣고있었습니다이것은훈춘시제5소학교의제2수업인데민속문화를통해학생들이규범화된영어습관을기르도록유도하고민족의단결과융합을촉진하고있습니다언어로산업의힘을실어주고보급추진으로증수에조력합니다변경향진의특색산업과변경무역수요에맞춰령정시삼합지는정밀하게시책하여경영주체기층군중을대상으로현장화되고실용성이극히강한표준어양성을전개해군중들의경영판매대외교류에서의언어적어려움을실질적으로해결했습니다도문시량수진룡호촌에서는서부계획유국수변프로젝트자원봉사자들이주동적으로마을에찾아와가구별로짝을짓고상시적으로언어상호학습활동을펼쳐통영영어보급의마지막 1km 를개통해일부변경군중들의언어적문제로인한의사소통불편을실질적으로해결했습니다변경지역의다민족밀집현실을바탕으로올해부터연변조에서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는것을주선으로서부계획위국수변자원봉사자와변경군중두가지중점군체에초점을맞춰맞춤형짝짓기상호학습봉사기제를혁신적으로구축했습니다여러현시에서는현지실정에맞춰군중들의실제생활수요에맞고민생에가까운특색보급교실을조성해상시적이고전면적인보급봉사를통해지속적으로언어장벽을허물고민족간거리를좁히며변경지역의단결발전을위한대중적기반을공고히했습니다금추시기는대상건설의황금창국입니다군천시는가을철시공에유리한시기를다잡고관건시간을주시하며건설책임을다지고중점산업도시기초건설민생부대등각종대상건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각공사현장에는기계가굉음을내며여리가넘쳐가을프로젝트난관돌파열기를일으키고있습니다각대상시공단위는안전생산공정품질의최저선을엄수하는전제하에시공방안을최적화하고시공과정을세분화하며인력기계를충분히배치하고공사기간을서둘러틀어주며가시화도표에따라작전하여대상건설의질적향상속도향상효과제고를전력추진하고있습니다군초시관련직능부문은주동적으로앞장에서서봉사하고상시적으로대상일선에심입하여어려움을해소하며대상추진중의난점막힌문제를정확하게해결하여대상의고효율적이고질서있는추진을보장하고있습니다전시상하가착실하고독실한행동으로가을철건설의황금기를서둘러틀어주고중점대상의조기준공조기투입조기효과를전력추진하여훈춘경제사회의고품질발전을위한강력한에너지를축적하고있습니다 제29기 전국표준어보급선전주간사업요구를 시달하고자 훈주시 제4중학교 제5중학교에서는 일련의 주제활동을 조직 전개해 국가통영어로 문자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중화우수 전통문화의 기초를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훈주시 제4중학교에서는 랑송대회, 독서공유회, 연필서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감정을 담은 목소리로 문장을 랑송하며 독서심득을 교류했습니다. 서예 현장에서 모두들 집중하여 붓을 이용해 열심히 한 획을 그었으며 언어와 필목 사이에서 중화문자의 깊은 함의를 직접 감수했습니다. 훈주시 제5중학교에서는 보급 주간의 각항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사생들을 조직해 규범 한자 쓰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정의 인재 육성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광범한 사생들이 국가 통영어 문자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9월 19일 2026년 제2기 전국전민건강대회 동북구 계열활동 및 훈주시 태평양컵 농구대회가 근해 운동관에서 정식 개막했는데 이번 대회는 9월 21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농구를 매개로 삼아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하고 전민건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9월 17일 훈주시 농업농촌국에서는 2026년 고사질 농민 양성반을 개최했습니다. 양성은 리론 교수, 실천 견학, 온라인 학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문가와 농업기술 능수를 초청해 현장 수업으로 의문 해답을 진행하고 생산 경영 어려움을 정밀하게 해결함으로써 양성에 참가한 학생들이 배운 것을 실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연결향항전용화물기항로가정식개통됐습니다이는연결항공통상구에서처음으로오랑호대왕구로가는전용화물기가항로를개통한것으로길림성대외무역고품질발전에새로운동력을불어넣었습니다연변조2026년장심연변옷깃풍습복장제조기능경연대회가珲春시에서개최됐습니다9월19일연결향항전용화물기항로가정식개통됐습니다이는연결항공통상구에서처음으로월항호대왕구로가는전용화물기항로를개통한것으로길림성대외무역고품질발전에새로운동력을불어넣었습니다9월19일12시55분보잉 B737-800BCF 형전용화물기한대가연결조양천국제공항에안정적으로착륙했습니다오후2시5분살아있는킹크랩을가득실은항공편이중국향항으로직행했습니다경동항공회사에서임무를맡은이항공편은북경대응연결향항북경대응항로를집행합니다항공편은점심12시55분연길에도착하고저녁6시50분에향항에도착합니다이항로는우리주가국내국제쌍순환재발전구도에깊이융합되고우리나라가동북아를향해개방하는전용교도보이자연변고수순개방새해고지를구축하는데유력한지탱을제공합니다珲春은우리나라최대규모의러시아킹크랩수입집산지입니다심해서온킹크랩은살이많고맛이좋아국내외소비자들의큰사랑을받고있습니다과거향항으로보내는킹크랩은여러차례중계운송을거쳐운송과정의충격과긴소요시간으로신선도가떨어지고상품가치가하락하는문제가있었습니다연결향항전용화물기항로가개통됐고살아있는킹크랩이珲春통상구륙로로입경한후곧바로연결조양천국제공항으로운송되어향항까지직항하면비행시간이5시간도채걸리지않습니다이번에향항으로운송되는킹크랩중일부는향항주민들의식탁에오르고일부는향항을거쳐동남아시장으로운송됩니다9월19일부터20일까지연변주2026년장심연

0: 경연 옷깃 봉습 복장 제조 기능 경연 대회가 군촌시에서 개최됐습니다.
1: 연변조 전공회 연변조 건거 및 정보화국에서 주최하고 훈주시 전공회 연변조 방직업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경연대회는 산업노동자 대우 건설 개혁 포치를 깊이 시달하고 연변 신질 생산력 육성, 특색 현대화 산업 재개 구축 발전 수요에 입각해 경기를 통한 훈련 촉진, 경기를 통한 학습 촉진, 경기를 통한 기술 향상의 리념을 견지하고 복장 제조 업종의 기능 향상과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 일선 종사자의 전문 소질을 강화하고 현지 고기능 인재 대우를 장대시켜 연변 복장 산업의 전환 승격에 인재 역량을 축적하는 데 주지를 뒀습니다. 경연 대회는 국가 직업 기능 표준을 엄격히 참조하고 현지 복장 기업의 생산 공예와 흐름선 작업의 실제 설치 경기 내용과 결부해 리런 필기 시험과 실제 조작 경기 2대 분야로 나누며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0%, 70%입니다. 리론 시험은 복장 공예 기술, 설비 보수, 안전 생산, 업종 규범 등 내용을 포함하며 시험 시간은 45분입니다. 실제 조작 환절은 지정된 잠바 상의를 통일적인 시험 문제로 하고 경기 참가 단체는 분담 협력하며 복장 구조 설계, 옷감 리용률 최대화, 기성복 봉제 및 재봉틀 고장 수리 등 전반 제조 공정을 완벽하게 완수하며 선수의 종합 실제 조직 수준과 단체 협력 능력을 전면 심사했습니다.
0: 농업 종합 행정 집업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새로운 경제에서의 집업 사업 요구에 적응하고자 9월 18일 2026년 연변조 농업 종합 행정 집업 업무 능력 향상 및 농기계 사고 처리 훈련 양성이 군촌시에서 개최됐습니다.
1: 이번 훈련은 농업 종합 행정 집법 분야의 중점 난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농업 관련 위법 사건 처리 기교, 법치 심사 능력 향상, 농기계 사고 상황 처리 및 대응 등 내용을 둘러싸고 전개돼 전주 농업 종합 행정 집법 대우의 업무 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 종합 행정 집법 사업의 질을 높였습니다. 길림성 및 연변조 2026년 농기계 사고 처리 응급 훈련에서는 길림성 및 연변조의 농기계 사고 응급 구조 예안의 실효성과 각 단위 및각 부문의 돌발 사건 대응 협력 능력을 검증했으며 농기계 사고 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기계 안전 생산의 최저선 의식과 최저선 사유를 확고히 수립해 농업 안전 생산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힘을 보탰습니다.
0: 9월 18일 훈천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 로서기 사업단과 관할구역 주민 대표들은 함께 바래진 의자에 페인트를 칠해 새롭게 단장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주거 환경을 갈증 개선하고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했습니다.
1: 활동 현장에서는 장기간 햇볕과 비를 맞아 페인트가 벗겨지고 발에 낡아진 일부 휴식용 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분업하고 협력하며 의자 표면에 먼지를 꼼꼼히 청소한 뒤 페인트를 배합해 고르게 칠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고서 페인트 칠을 마친 의자 주변에 경계선을 치고 페인트가 마르지 않았습니다라는 눈에 띄는 안내문을 붙여 지나가는 주민들이 주의하도록 당부해 실천과 책임으로 무명도시의 바탕색을 빛내며 주민들이 무명도시 건설 과정에서 실제적인 행복감을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1: 일전에 훈주시 제1대 관심사업위원회에서는 훈주시 제1고급 중학교 교정에 진입해 홍색 혈맥 전승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장정 정신이 연변 변강에서의 시대적 메아리를 주제로 한 선전 강연 활동을 개최하고 민족 여웅 5대징의 애고 및 변경 수호 사적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 변강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입각해 국방 안전에 중요한 의의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광범한 청소년들이 가국의식 국방관념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날 훈주시 신안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서는 훈주시 제6소학교에 진입해 건강한 구강, 건강한 생활을 주제로 38번째 전국 지하 복원의 날 건강 지식 강좌를 전개해 학생들이 구강 복원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적인 지하 보호 리념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기온도 전 단계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저 기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것도 있어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다 못해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갈수록 하루에도 들쑥날쑥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기온 변화에 감기와 같은 호흡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기상 정보 자주 확인하셔서 불편 최소한도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아래 상시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군촌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3도. 춘화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3도. 양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3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4도. 경신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6도. 반석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4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4도. 영안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3도. 밀강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3도. 방천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2도.